啊，姑娘，你快啲埋床唞下先啦。真系冇阴功咯，高君宝，人哋为你呕血啊，好心你就快啲嚟问下病啦。哎呀，唔得啦，我要即刻去揾御医，同佢救下命至得啦。